0: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1: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2: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n up.
0: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3: 났고 결국 두 번째 도전 끝에 세계의 지붕에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식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만 해도 여성의 등반은 낯설고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시대의 벽을 넘었던 여성 개척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비앙카의 기록도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호주 여성 산악인들이 세대를 이어 써내려온 용기와 도전, 그리고 연대의 기록 100년사, 오늘 컬처인에서 만나봅니다. 또 매주 복잡한 경제 이슈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오늘은 정부 예산안 발표 이후 달라질 일반인들의 투자 흐름을 꼼꼼히 짚어보고요. 이에 앞서서는 호주의 겨울밤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는 남반구 최대의 빛의 축제, BBD 시드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축제에 참여한 한국의 아티스트 숀과의 특별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뉴스로 시작합니다. 나혜인 프로듀서입니다.

0: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1: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저녁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리 인상과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호주 경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경제 성장률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호주 경제는 0.3% 성장했으며 연간 성장률은 2.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호주 중앙은행이 지난 5월 전망한 2.6%를 소폭 밑도는 수준입니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견고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차머스 장관은 이 수치에 이란 전쟁과 중동 분쟁에 따른 영향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Not all of the impacts obviously of the war in Iran are being captured in these national accounts. It's the front end of that.
1: 차머스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의 영향이 이번 경제 성장률에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는 그 영향이 시작되는 단계로 연료비와 교육 조건, 특히 호주 달러 가치 상승 영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의 대부분 영향은 앞으로 발표될 분기 통계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 국방군 병력이 수주 안에 폴란드로 파견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군 신병 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리차드 마스 연방 국방장관은 호주군이 노르웨이 주도의 훈련 작전에 합류해 우크라이나 신병들에게 기초 보병 전술과 리더십, 군사 기술 등을 교육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는 지난 2023년부터 영국을 거점으로 비슷한 지원을 제공해왔지만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더 가까운 지역에서 훈련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스 장관은 국방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국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We will continue to have serving men and women in the Australian Army.
1: 마스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의 조건에 따라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호주 육군 장병들은 우크라이나군 신병들을 훈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페니웡 연방 외교 장관이 호주, 미국, 영국의 안보협력체인 오커스 핵잠수함 협정에 대한 최근의 정책 변화와 관련해 재협상을 요구한 에드 휴직 노동당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휴직 의원은 노동당 내부에서도 오커스 협정을 둘러싼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협정에 대한 약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중고 핵추진 잠수함만 도입하게 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오커스를 둘러싼 의문은 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오늘 채널9의 투데이 쇼에 출연 오커스에 대한 표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4: Ed's entitled to his views, but the government is very clear about why we need AUKUS. This is a capability Australia needs.
1: 원 장관은 휴직 의원은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이 정부는 왜 오커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라며 이는 호주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에벗, 텀블, 모리슨 정부 시절의 결정들로 인해 호주의 잠수함 전력에는 공백이 생겼으며 이 정부는 그 역량을 반드시 확보할 것으로 계획은 전속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는 건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만 달러 인센티브 제도 시행 이후 2만 5천 명이 넘는 호주인이 건설 분야 견습 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10개월 전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는 심각한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호주인이 전국 곳곳에서 더 많은 주택을 짓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레어 오닐 연방주택부 장관은 이것이 주택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Now we've got a housing challenge confronting our country that's been cooking for 40 years. And the basic problem is something quite simple. For 40

0: We haven't been building enough homes.
1: 원내 장관은 지금 호주는 40년 동안 누적되어 온 주택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매우 단순하다라며 지난 40년 동안 충분한 주택을 짓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임대료가 너무 빠르게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택난에 가장 고통스러운 신혼인 집 없이 생활하는 호주인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 이 모든 문제는 호주인을 위한 더 많은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귀결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란과 미국이 서로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하며 걸프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군은 이란이 공격을 시도한 데 대응해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의 캐슘 섬에 대한 공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방은 워싱턴과 테헤란 간 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고국에서는 제9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오늘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과 기초단체장 226명 등 총 4,200여 명의 지방공직자를 선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오 기준 투표율은 19%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는 유권자의 23.51%가 참여해 역대 지방선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 전국 258개 개표소에서 시작되며 첫 개표 결과는 오늘 저녁 7시 30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두 후보와의 격차가 큰 지역은 자정 전부터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지만 접전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승부를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 당선 결과도 내일 오전쯤 확정된 전망입니다. 스캔블링이라고 불리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연계된 온라인 도박 사기가 호주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라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데런 폴리 씨는 온라인 도박 사기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면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위협 가운데 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호주인들은 이미 매년 수백, 많게는 수천 건에 이르는 각종 금융사기로 인해 약 22억 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사기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한 뒤 피해자들에게 페이 아이디와 같은 송금 서비스를 통해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은행 계좌 정보와 신분증 정보까지 탈취당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올해 들어 도박 관련 사기 웹사이트 도메인 약 1,800개를 차단했으며 이를 통해 200만 건이 넘는 접속 시도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의회가 성소수자 공동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행 장면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인 포스트 앤 보스트를 처벌하는 기존 법의 적용 범위를 폭행과 강도 범죄까지 확대하고 데이팅 앱 등을 이용해 거짓 신분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등 보호 대상 특성을 이유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선동할 경우 적용되는 최대 형량도 기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됩니다. 마이클 데일리 뉴사우스웨일즈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증오범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대응을 강화하고 취약한 공동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드니 하이드파크의 아치보이드 분수대에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21세 프랑스 국적 남성이 오늘 새벽 차량을 몰고 이 명소에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부주의 운전, 안전하지 않은 후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추후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2센트에 한국 원화는 1086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 내일의 날씨입니다.

0: 목요일인 내일 소나기 있겠습니다.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멜번 비 소식 있고 10도에서 14도, 캔버라 소나기 가능성 있고 5도에서 11도, 브리즈번 화창합니다. 13도에서 22도, 애들레이드 소나기 있겠습니다. 10도에서 15도, 퍼스 막습니다. 6도에서 19도, 호바트 우산 준비하셔야겠는데요. 9도에서 13도, 다윈 안개 낀 뒤 개입니다. 20도에서 31도 되겠습니다. 고국의 수도 서울, 내일 흐리다가 빗방울 떨어집니다. 21도에서 27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6월 3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의 나혜인이었습니다.
1: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n up.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2: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3: 네,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6월 3일 수요일 오늘의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어법에 앞서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 아이브의 음악입니다. Rebel Heart.

0: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1: 네,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 에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는 현장 인터뷰, 친절한 경제, 컬처인 순으로 이어갑니다. 초겨울에 접어든 시드니의 밤은 지금 빛과 음악, 예술이 함께하는 남반구 최대의 빛의 축제, 비비드 시드니로 화려합니다. 지난 주말 달링 하버 텀발롱 파크에서 진행된 야외 공연 텀발롱 나이츠에서는 한국의 아티스트 숀과 지셀이 무대에 섰는데요. 나혜인 프로듀서가 텀발롱 나이트 현장에서 숀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2: 웨이백홈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로 자리매김한 숀이 비비드 시드니를 통해서 처음으로 호주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최근 EP 라스트 페이지를 발표한 숀, 지난 토요일인 30일이었는데요. 비비드 시드니의 대표 공연 프로그램인 텀발롱 나이츠 무대에 올랐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야외 공연, 수많은 팬들이 몰렸습니다.
3: What's up, Sydney?
4: My name is Sean from South Korea.
3: Are you ready to have fun tonight?
2: 방금 잠깐 숀의 공연 현장 들으셨는데요. 공연에 앞서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숀을 직접 만나 호주 첫 공연에 대한 기대와 음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숀입니다.
5: 네. 먼저 간단하게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6: 네. 많은 분들이 웨이백홈이라는 노래로 많은 사랑 보내주셨고 또 알고 계시는 DJ, 가수, 프로듀서 여러 가지 음악적인 활동하고 있는 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 네. 이번이 첫 호주 공연이신데요. 이 비비드 시드니에 참여하게 되신 소감은 어떠신지요?
6: 비비드라는 이벤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호주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호주 출신의 친구들도 있어서 네. 워낙에 많이 들어왔던 유명한 이벤트라서 이번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왔습니다.
5: 네. 지금 어제 오늘 보시면서 약간 비비드 시드니 감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6: 확실히 딱 도시의 개성을 되게 잘 담아내는 그런 이벤트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또 계절에도 정말 잘 맞고 또 뭔가 더운 날씨를 이렇게 또 완전히 딱 갈무리하고 이제 또 추운 날씨를 접어드는 또 이런 시즌이 굉장히 또 이런 페스티벌에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5: 그렇습니다. 네. 비비드 시드니는 대표적인 빛과 음악, 예술이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다른 음악 페스티벌과 비교해서 좀 특별하게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6: 다른 음악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공연 관람과 그리고 또 그런 음악에 포커싱이 완전히 맞춰져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 비비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시의 문화와 그런 모든 결합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큰 네. 이벤트인 것 같아요. 네. 네. 단지 음악뿐만이 아닌 그냥 이 도시 자체를 즐기고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5: 네. 네. 오늘 텀발롱 나이츠 무대에서는 어떤 공연을 보여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곡이죠. Way Back Home 들을 네. 수 있는 건가요?
6: 물론이죠. 네. 네, 오늘 준비해왔고요. 네. 또 다른 좋은 곡들도 준비해왔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5: 네. Way Back Home 사실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팬분들이 이 곡을 사랑하는 이유 우리 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6: 이 곡이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멜로디가 굉장히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랬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5: 네. 네. 그렇죠. 한번 들으면 약간 머릿속이 계속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6: 네네.
5: 네. 아마 오늘 공연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느낌 그대로 가져가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6: 좋을 것 같습니다.
5: 네. 최근 발표한 EP, 라스트 페이지입니다. 이 제목부터 뭔가 한 챕터의 마무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 앨범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궁금하고 또 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6: 사실 마지막 장이라는 느낌보다는 이 전장이라고 하는 게 프리비어스로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5: 네.
6: 또 제가 작년에 작업해둔 곡들을 싱글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다가 그 곡들을 모아서 이제 올해 조금 더 보태서 발매한 게 이번 EP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라스트 페이지. 지금 보여주는 부분에 대한 마침표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저번 연도에서 작업했었던 그런 작업물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5: 그렇군요. 이제 호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6: 네네.
5: 네. 평소에 호주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나요?
6: 주변에 호주 출신의 친구들이, 혹은 뭐 유학을 하고 온 친구들이 항상 술만 마시면 굉장히 에너제틱하게 변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들이 취하면 외치는 게 어지 어지 어지 어이 어이 어이 외치고
5: 맞습니다.
6: 막 끼리 막 노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5: 네.
6: 그래서 오늘 공연도 굉장히 큰 에너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5: 네.
6: 있습니다.
5: 아 오늘도 어지 어지 어지 외치시면 아마 관중들의 반응이 폭발적일 것 같은데요. 이미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6: 실제로 그 시드니 와서 들어본 적은 없어서
5: 네.
6: 그 뭔가 좀 조심스럽네요.
5: 네. 공연 외에도 호주에 머무시는 동안 꼭 해보고 싶으신 것들이 있을까요?
6: 사실 여정이 좀 길었다면은 호주에만 있는 동물들을 좀 많이 보고 싶었는데 코알라라든가 캥거루라든가 그런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귀여운 거 좋아하고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좀 일정을 길게 잡아서 꼭 보고 싶네요.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못 볼 것 같습니다.
5: 비비드 시드니만 네, 즐기고 네네. 돌아가시는군요. 네, 끝으로 이제 호주에서 우리 쇼님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6: 오늘 좋은 곡들 많이 챙겨왔습니다.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오늘 공연 재밌게 감상해 주시고 좋은 음악들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나중에 생각나고 머릿속에 밟히고 마음속에 밟힌다 하면은 그때 나중에 오늘 공연 봤던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 네, 비비드 시드니 텀발롱 나이츠에 함께하는 한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 쇼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비비드 시드니 텀발롱 나이츠에서 만나본 한국 아티스트 쇼과의 현장 인터뷰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 친절한 경제로 이어갈 텐데요. 집을 살까? 주식에 투자할까? 네, 일반 투자자들의 고민도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 정부가 예산안 발표 이후 양도소득세 할인 축소와 네거티브 기어링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 모두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는데요. 투자 자금이 어디로 이동할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고민해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하는 친절한 경제. 오늘은 세제 개편이 가져올 투자 지형의 변화를 알아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8: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9: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10: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 up.
8: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11: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12: 스페이스닷컴.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0: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라이크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코리아는 페이스북.
1: 우리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경제 이슈를 모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2: 네, 매주 복잡한 경제 이슈 쉽고 친절하게 풀어보는 시간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요즘 호주 정부의 예산안 발표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 사면 안 되는 건가 하고 걱정하시고요. 또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앞으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 건지 무척 궁금해하시는데요. 사실 세금 제도가 바뀌면 투자 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예산안이 투자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또 눈여겨봐야 할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홍태경 프로듀서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먼저 이번 예산안에서 나온 핵심 변화들 간단하게 짚어보고 시작할까요?
3: 네, 이번 예산안에서 나온 핵심 변화들 투자 환경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많이 접하셨듯이 특히 두 가지 변화가 가장 큽니다. 첫째는 양도소득세 할인제도 변화고요. 둘째는 네거티브 기어링 규제 강화입니다.
2: 네. 그럼 먼저 양도소득세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가 볼까요? 사실 그동안은 투자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이익의 50%만 과세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혜택이었는데요. 정부는 이 구조를 바꾸고 물가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보다 매도에서 생기는 차익에 대한 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죠.
2: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팔아서 수익을 내는 전략이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거네요.
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니라 이 투자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2: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이 부동산 쪽 변화, 네거티브 기어링 규제가 바뀌는 내용 짚어보죠.
3: 네, 앞으로는 기존처럼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어진 신축 주택에만 이 네거티브 기어링이 한정됩니다. 즉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하고 세금 혜택을 받는 구조는 제한되고요. 신규 공급 주택 중심으로 유도되는 방향인 거죠.
2: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기존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되겠네요.
3: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흐름이 기존 주택에서 이제는 신축 주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축 주택은 보통 외곽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입지나 가격 상승률 측면에서는 또 선택이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 방식이 바뀌면 또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3: 네, 맞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제프 콜턴 부교수는 이번 변화가 자본의 구조적인 재배치를 촉발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핵심은 투자 수익 구조 변화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수익을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익의 일부를 받는 배당이고요. 다른 하나는 매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그 주식을 매도해서 얻는 시세 차익이겠죠.
2: 그렇죠.
3: 그런데 이번 양도소득세 변화로 인해서 팔아서 버는 수익의 매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2: 그러니까 설명 들어보니 지금까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서 나중에 큰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다면
3: 네.
2: 앞으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3: 네.
2: 투자자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기업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3: 네, 정확합니다. 이 콜턴 부교수는 호주의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안정적인 기업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은행주나 광산주, 또 성숙한 산업기업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당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세제 환경 변화 속에서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일 수 있습니다.
2: 네.
3: 또 호주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들의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기업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배당소득 공제 프랭킹 크레딧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20, 30대처럼 이 투자 기간이 긴 사람들은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면서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3: 네.
2: 이번 제도 변화가 젊은 투자자들의 선택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까?
3: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 매도가 덜 매력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대로 특히 스타트업이나 성장 초기 기업

0: 것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보다는 그 이익을 사업 운영에 재투자해서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매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렇죠. 네. 그런 이유에서 오히려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불리한 세금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 네.
1: 자, 그런데 사실 호주에서 투자 이야기를 하면 여전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부동산
0: 네,
1: 아닐까요?
0: 그렇죠.
1: 네. 특히 많은 한인 가정에서도 이 투자형 부동산을 갖고 계시거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여전히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중요한 투자 방식으로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레버리지 효과를 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자기 자본으로 큰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수익 규모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로 100만 달러짜리 대출, 즉 계약금 10%만으로도 100만 달러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에서 15년 안에 상당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 현금화가 어렵다는 점을 들수 있는데요. 쉽게 사고팔 수 없는 구조라서 장기 보유가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저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비유동성 자산인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무엇보다 거주용 주택은 여전히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부동산 투자자들이 늘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결국 내 집이 가장 유리하다는 말이군요.
0: 네, 맞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거주용 주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집을 팔때 내야 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산 축적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 효과, 그 강력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은 집 구조를 바꾸거나 자산의 재배치를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 네. 정부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결국 정부에서는 투자자들이 기존 주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있는 신축 주택을 사도록 유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인데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만 보고 신축을 선택하기에는 좀 고민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전체적으로 자금 이동 흐름을 예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0: 네,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투자 분야는 신축 중심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요. 주식 분야는 배당 중심의 기업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산 구조가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또 한편에 이번 예산안 이후 금융업계에서는 자체 관리형 퇴직 연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네, 평소에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제도인데 왜 갑자기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건가요?
0: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자체 관리형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전략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퇴직 후에는 세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3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있는 경우 퇴직 후에 연금 수령 단계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 자체 관리형 퇴직연금에 3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만 있어도 실질적인 투자 효과를 볼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체 관리형 퇴직연금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정리해보면 이번 예산안 변화는 단순히 세금 몇 퍼센트 조정이 아니라 투자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구조 변화라고 볼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배당소득공제, 프랭킹 크레딧이 양도소득세를 상쇄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는데요. 연금 수령 단계에서 이런 주식을 퇴직연금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배당금은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45세 이상이라면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동안은 이 퇴직연금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허드슨 금융플래닝의 후아니타 렌 이사는 정부가 향후 규정을 변경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부동산이나 주식, 실물금 등 퇴직연금을 활용한 투자, 그리고 개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 사이에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은퇴 후에는 비과세 소득이 되기 때문에 연금과 내집 마련만큼 좋은 투자처는 없다는 건데요. 지금 호주에서 가장 좋은 투자는 바로 이두 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연금과 내집 마련.
0: 네.
1: 알겠습니다. 네,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는 예산안 변화 이후 달라질 투자 흐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재정 관련 조언은 반드시

0: 전문가와 상담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부동산, 주식, 그리고 수퍼까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강조해드립니다. 네,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sbs.com/korea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지금 호주에서 가장 좋은 투자는 연금과 내 집 마련입니다. 친절한 경제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문화계의 소식입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와 함께하는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난 5월이죠. 멜번 출신의 이어 12 학생 비앙카 에들러가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며 호주 최연소 등정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 비앙카의 등정은 단순히 최연소라는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여성의 등반 자체가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 산악인들은 치마를 입고 험준한 산을 오르며 편견과 관습에 맞서야 했습니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오늘은 호주 여성 산악인들이 써내려온 도전과 개척, 그리고 세대를 잇는 연대의 100년의 역사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컬처인에 앞서 에스파의 Dreams Come True 듣고 가겠습니다.

0: 호주의 12학년 학생이 세계 최고봉을 경복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네팔 히말라야에서 날아온 소식입니다. 호주 멜번 출신의 10대 소녀 비앙카 애들러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면서 호주 최연소 등정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호주 산악 역사상 최연소 에베레스트 완등이라는 대기록을 새로 쓴 순간이었는데요. 그 한 사람의 도전은 100년 전 치마를 찢고 바위를 올랐던 개척자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대를 이어온 호주 여성 산악인들의 계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컬처인에서는 호주의 산악 역사 속에 에베레스트 발자국을 남긴 여성 산악인들의 계보와 도전 그리고 연대 그 이면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펼쳐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아정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호주의 최연소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비앙카 애들러.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도전에서 정상 정복을 이뤄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현재 고등학생이라고요?
1: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악천후로 정상 400m 아래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끝에 올해 이 두 번째 도전에서 해발 8,849m 정상에 오른 겁니다. 네. 네, 비앙카는 멜번 브라이턴 이스트에 위치한 세인 레너스 칼리지에 재학 중인 이어 12 고등학생입니다. 네, 비앙카는 자신의 빅토리아주 대입 시험인 VCE 준비 학년 중에 에베레스트 재도전을 결정했는데요. 돌아와서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등반 중에도 학업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네, 정말 뭐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비앙카 애들러의 성공 정말 호주 전역을 짜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사실 18세 청소년이 그 지독한 에베레스트의 죽음의 지대를 견뎌냈다는 것. 정말 좀 믿기지 않는 일인데요. 당시 상황을 좀 알아볼까요?
1: 네. 비앙카 애들러는 현지 시각 새벽 2시 20분쯤 네팔인 쉘파 가이드 두 명과 함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 정상 공격은 해발 8,000m 캠프 4에서 시작됐고요. 약 8시간의 등반 끝에 정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당시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은 극심한 혼잡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네팔 루트를 통해 정상에 오른 등반객은 무려 274명으로 하루 기준 역대 최다 수준의 등정 기록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또 등정을 완료하고 이 카트만두로 돌아온 뒤에는 저희 SBS 네팔어 프로그램과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비앙카 애들러는 또 극한의 고도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또 전하기도 했죠.
1: 네, 그렇습니다. 비앙카는 해발 8,000m 이상 산소가 극도로 부족한 이른바 데스 존 구간에서 신체적으로 매우 큰 부담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0: 네.
1: 정상에 오른 순간은 놀라웠지만 동시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함께 있었다고 솔직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0: 네, 뿐만 아니라 이 정상 정복보다 오히려 하상 과정이 또 훨씬 더 힘들었다고 해요.
1: 맞습니다. 네, 세계 정상에 도달했다는 건 놀라운 순간이지만 사실 정상은 절반 지점일 뿐이라며 네. 비앙카는 대부분의 사고는 하산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야 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0: 네.
1: 특히 캠프4에서 정상까지 오른 뒤 다시 캠프2까지 내려오는 데만 무려 23시간이 걸렸다고.
0: 23시간이나.
1: 네, 네, 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가르는 극한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비앙카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산악인 부모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네, 어머니 피오나 애들러는 과거 에베레스트에 오른 세 번째 호주 여성 등반가이고요. 아버지 폴 애들러는 이번 등반에서 딸과 함께 캠프2까지 동행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0: 네, 정말 뭐 대단한 이 산악 DNA가 있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런데 비앙카 이전에도 사실 이 호주의 최연소 에베레스트 기록 이걸 가지고 있었던 또 주인공이 있었을 텐데요.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10년 전인 2016년 당시 19세의 나이로 에베레스트에 올라 호주 최연소 등정 기록을 세웠던 퀸슬랜드 투움바 출신의 알리사 아자르가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 기록은 6년 뒤인 2022년 역시 19세였던 개비 카니제이에게 경신됐는데요. 당시 언론은 개비 카니제이가 기존 기록 보유자인 알리사 아자르보다 몇 달 더 어린 나이로 최연소 타이틀을 새로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개비 카니제이의 등반이 큰 감동을 준 이유는 또 있는데요. 바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어머니인 제인 카니제이와 나란히 손을 잡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모녀가 함께 세계 최고봉에 오른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0: 네, 정말 엄마와 딸이 함께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우뚝 선다는 것.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네요.
1: 그러니까요. 엄마와 함께였기에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었다는 개비의 인터뷰는 참 당시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는데요.
0: 네.
1: 네, 이렇게 호주의 여성 산악 역사는 엄마에서 딸로 그리고 선배에서 후배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연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0: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호주의 여성 산악인들의 역사 이야기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뭐 지금이야 여성 산악인들 이 최첨단 고어텍스 의류를 입고 산을 타지만 과거 100년 전 그러니까 이 개척자들의 복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좀 황당했었다고요.
1: 네, 지금 들으시면 에이 설마 하실 겁니다. 네, 1910년 그러니까 110년도 더 전이죠.
0: 그러네요.
1: 네, 호주 출신의 전설적인 여성 산악인 프레다 두포의 이야기인데요.
0: 네.
1: 프레다는 뉴질랜드 최고봉인 아우라키 마운트쿡을 정복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 편견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요. 여성은 여성이어야 하니 산에 오를 때도 발목까지 오는 긴 치마를 입어라 였습니다.
0: 긴 치마를 아니 그 험한 바위산을 롱스커트를 입고 오른다고요?
1: 네.
0: 치마가 걸려서 발을 헛디디게 되면 정말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또 당시 여성들은 몸을 옥죄는 콜셋까지 매야 했습니다.
0: 그래요?
1: 네. 프레다는 기성세대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당시 무릎 길이의 치마 아래에 승마 바지와 긴 양말을 껴입는 자신만의 그 등반용 말하자면 하이브리드 수트를 직접 만들어 입었는데요.
0: 네.
1: 그런데 정상에 가까워지자 그 거친 바람과 바위에 치마가 걸려서 그만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0: 아이고, 뭐 거의 일촉즉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1: 네, 그 순간 프레다는 과감히 치마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바지 차림으로 정상에 오른 겁니다.
0: 네.
1: 당시로서는 여성 산악인의 한계를 정면으로 넘어선 상징적인 등정 장면으로 남게 된 건데요.
0: 네.
1: 이 일은 이후 호주 뉴질랜드 여성 복장 해방의 상징적인 사건으로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프레다는 내 목숨과 열정은 치마 속에 가둘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요.
0: 네.
1: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틀과 편견을 몸으로 넘어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0: 정말 짜릿한 반전이네요.
1: 네.
0: 네, 치마를 찢고 정상에 선 프레다 두포. 뭐 들을수록 정말 대단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여성 산악인 프레다 이후 또 호주의 전설로 남은 맨발의 부시워커도 있었죠.
1: 네, 그렇습니다. 복장의 편견을 깨고 장비의 한계를 뛰어넘은 1930년대 호주의 전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명 맨발의 부시워커 돛 버틀러입니다.
0: 네.
1: 정식 등산화나 배낭이 없던 시절 집에서 쓰는 베개 커버에 끈을 달아 배낭을 만들고요. 거진 블루마운틴의 암벽을 오를 땐 아예 신발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등반했습니다. 그 바위의 미세한 촉감을 온전히 발가락으로 느껴야 더 안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0: 이야기를 들으니까 맨발로 암벽을 탄다는 것 정말 좀 야생마 같다는 그런 또 느낌이 드네요. 네, 또 다른 유명한 일화도 있다고 하던데요.
1: 그렇죠. 네, 이 돛 버틀러 아주 무시무시한 체력을 보여주는 일화인데요.
0: 네.
1: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시드니에 있던 돛 버틀러는 멜번에 있던 연인에게서 청혼 편지를 받습니다.
0: 네.
1: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러 가야 하는데 전쟁 중이라 기차표가 완전히 매진된 겁니다. 돛 버틀러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망설임 없이 창고에서 자전거를 꺼내서 시드니에서 멜번까지 무려 1000km가 넘는 거리를 그대로 자전거로 달려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0: 야, 저도 시드니에서 멜번까지 가끔 이 차로 운전을 하는데
1: 네?
0: 사실 11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1: 네.
0: 당시에 아마 도로 포장도 안 돼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자전거로 와 이건 정말 몸 자체가 좀 삶이었던 인물 같네요.
1: 네.
0: 네, 그 시절 산악인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와, 지금 기준으로는 거의 뭐 무모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네, 실제로 당시 블루마운틴 등반 기록들을 보면 정말 아찔한 장면들이 좀 많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블루마운틴의 Three Sisters에도 굉장히 유명한 개척 비화가 남아 있는데요.
0: 네.
1: 1930년대 초반만 해도 지금 같은 전문 장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0: 그랬겠죠.
1: 네, 네. 당시 초기 암벽 등반가들은 거대한 유칼립투스 나무를 베어 절벽 사이에 걸친 뒤 그걸 임시 다리처럼 사용해 바위 벽을 건넜다고 전해집니다.
0: 절벽 사이에 나무를 걸쳐서 네. 건넜다고요? 와, 이거 뭐 지금 들으면 거의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1: 그렇죠. 아슬아슬. 네. 네. 네, 게다가 안전 로프나 하네스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네, 나무 사다리와 아주 단순한 밧줄 하나에 의지해 수백 미터 절벽을 기어 올라갔는데요.
0: 네.
1: 당시 정상에서 촬영된 흑백 사진들을 보면 지금 장비에 익숙한 현대 클라이머들이 봐도 정말 손에 땀이 날 정도입니다.
0: 네, 이건 정말 뭐 등반이라기보다는 거의 좀 탐험에 가까운데요.
1: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호주의 초기 산악 문화에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미지의 자연을 몸으로 부딪히며 길을 만들었던 개척 정신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0: 네.
1: 또 그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이 비앙카 애들러 같은 새로운 세대의 도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겠죠.
0: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026년 고등학생 비앙카의 소식부터 게니 카니제이 모녀의 감동적인 등반, 그리고 100년 전 치마를 찢고 여성의 사회적 편견에 맞섰던 프레다 두 포, 또 맨발의 부시워커, 돛 버틀러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네,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건 결국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호주 산악문화의 매력, 과연 무엇일까요?
1: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주 산악인들에게 산은 단순히 남보다 빨리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0: 네.
1: 네, 오히려 사회가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보고 자기 방식으로 자연과 마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0: 네.
1: 100년 전 선배들이 몸으로 부딪히며 만든 자유로운 정신이 있었기에 또 오늘날 세계를 놀라게 한 18세 청소년 비앙카 같은 멋진 후배도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정말 세대를 이어진 발자국들이 결국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 높이, 더 멀리,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기 위해서죠. 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오늘은 호주 여성 산악인들의 발자국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또 그 도전과 연대의 역사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네, 유여정 프로듀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2026년 6월 3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SBS 한국어 프로그램 컬처인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비비드 시드니 현장에서 만난 한국 아티스트와의 인터뷰, 그리고 세제 개편이 가져올 투자 환경의 변화, 친절한 경제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 방송에서 비비드 시드니 텀발롱 나이츠 현장 인터뷰로 만나본 쇼네 Way Back Home 보내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호주의 겨울은 시작됐지만 비비드 시드니의 빛처럼 일상에도 작은 영감과 활력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뉴스의 프로듀서 나인, 진행의 저는 유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